0: 통신 전화번호는 어긴 전화번호입니다. 다시 확인하시고 번호 주시길 바랍니다.
1: 깨는 건 만들어준 집이네요.
2: 깨는 건 만들어준 집이네요.